0: 먹인다.
1: 간티납니다.
0: 엔진아, 니가 우회내는 거야. 어제 버뜨거웠던 데자.
1: 위세한다.
0: 위세하나?
1: 룩마야네 가라 뿌리라.
0: 룩마야네 가라 뿌리였니라.
1: 시라 보고 났대.
0: 하.
1: 아래기 달라 고로도 누만 데.
0: 안다.
1: 안돼.
0: 하.
1: 안짜 이렇게 카페 보라 그때.
0: 예 뚠도.
1: 카페 가 불러가니까.
0: 엔진 니 너티게 세어란다고.
1: 이스티.
0: 뭐까?
1: 이디.
0: 하. 갑바가니까.
1: 갑바가니까.
0: 고르트 가라 뿌리.
1: 고르트 가라 뿌리.
0: 말리아디다 상케다.
1: 말리아라다 상케다.
0: 말리아라다 내 내포 버치대.
1: 한자 걸어도 가라 버리라.
0: 아,
1: 아우 마트라트.
0: 아,
1: 언제 위시아 말하는 거 언제?
0: 위시아?
1: 안돼.
0: 여태 위시아.
1: 안돼.
0: 니나니 약간도 같이 원들래.
1: 아,
0: 니나라 언제 위시아 했지야? 수마룬도 모르트야 이때.
1: 수마룬도 안에 보드 제품이야 나들라.
0: 아무 인자?
1: 안자네.
0: 한다.
1: 위시아는?
0: 아,
1: 아르 룩마이네 가라 버리.
0: 응.
1: 몇개 달랐대?
0: 응.
1: 아마 맥기. 오크미니, 오크미니.
0: 룩미니.
1: 아, 오크미니.
0: 땅가리.
1: 땅가리.
0: 말다나?
1: 아, 땅가리.
0: 당가리야.
1: 당가리야. 아, 맞네 맞네. 그러는 누 니는 나야 맞지?
0: 아우 아끼로 마트라티야. 마트라 란차네. 다는 그 당가리 운동 다한다. 다이도 만나가 마지막에 말투 그러다 이나 뭐 다름모 아우.
1: 안차지? 내 가라부니 매일 다이.
0: 다이.
1: 제스트 비트르 마트 사마나.
0: 옛지라 못두 봐. 제스트 비트르 비트르 사마나.
1: 들기나.
0: 이 알파르드 비단나가네 들기다 나한테 니크.
1: 이 자이 몰 이메이트 번나가 멘치 보드 버라다 탄 파파가 들기노.
0: 니크 시다 사디데네 바리에라 아프자.
1: 니크 네 티에트 원지 사디 원지 사디. 파르 방간.
0: 라자 마르가 야담모.
1: 안데 이 니르나 라자 마르고디 야나 토르드 보이네.
0: 엔짜오.
1: 이르게 코르드 운들 반테.
0: 티루 아니크.
1: 다네 바 코르렌데 바테 네크 코르르 티란데 쿨루아.
0: 야르데 안냐이.
1: 이 무타.
0: 시쇼발레
1: 안데
0: 다나 루크마고 고티지가나 야니 야르데.
1: 이르 계르는 고티티네께 코르르는 마니
0: 코리아라 바라도 니나나 가라뿐네
1: 안데
0: 투카와라 코르게
1: 제토
0: 올레
1: 올레
0: 예레
1: 올레
0: 올레 코르투 니나나 가라뿐네
1: 안데 아이카 베가 우타라 그리야오
0: 예포 아투 나나 안 암메 사이테 되냐
1: 아이카
0: 올레가 우타라 그리야 안차다 운투 언테 버르투 투페